0: 이렇게 겨우 왔갑이야. 물어봐봐라.
1: 신발딱스
2: 가래 게느라고 신발딱스 게느라고 신발딱스 잡아서라 잡아다서 잡아구선 빠가 잡아간데 무슨 여기나
3: 야보
2: 그럼서 이스마 택시 에타무리라오 쿠바아라 쿠바아라 전주쿠아타 뇨브레 마마 오마나무리리 에타무리라오 에타무리라오 마모겐다 루아니로 카바오라 치나비로 빠가 치루아냐마쿠운디 마토베와 네구엔디데 수타무리라오 이스마 택시 웬나무에노
1: 이스마 택시
4: 조금해 주세
5: 억사우시
4: 난게 트랩이라고 한난 니네 주소
6: Tu cara
7: cate faca com o lila bubi. Olha o amo teu. Ih, a cadeia.